0: бүгүн дескілерімді алып шықсам, қорқып ойып күтіп шырғанына бере қош болдым. Үшін келешегінді үйленіп бұрады екен үшін.
1: Өтсің ғой, өтсің ғой. Жегізесің тойынтыңғандыра, жегізсен ғана чапшып айтырған бұлар.
2: 很庆幸，因为因第一次就抓到了兔子嘛，很高兴啊。父传子，子传孙，传承在血液里延续。肉孜别克仰望父亲，更仰望爷爷。吴肉孜八一是家族第五代驯鹰传承人，驯鹰结束后，他第一时间赶到县里，接父亲出院。 伊布拉因老人今年已经80岁，驯鹰的历史有50多年，当地人称鹰王。
3: 如今虽已疾病缠身，他第一时间想看的还是鹰。啊，家里人，现在看待阿拉巴达，确实啊，看得多，看得多。你确实看得蛮多，我一个。我说，你看得多，你怎么就心情那么差呢？
4: 네 말은 들어봤다는 말이다. 지금 있어야 막지만 걸려.
2: 为庆祝父亲出院，伊布拉因的小儿子准备了一只羊。
3: 저 오늘 불꽃때 우슬라도 다 빠졌어. 이랬지? 네. 우슬간다 아이나네 피치가서 보험도 못 문화 발다.
5: 막느라게.
3: 문은 골든다. 사트 반. 바이락 알튼단 제사출겐. 비스 알튼 갈음 길베이 문화 보 발닥트 맨 제스텐 제사출겐. 그나 마우 제스. 네. 문은 문화가 말았거든. 네. 무슨 생각을 못 봐.
4: 깜짝 놀랐어. 왜 문화 보매 마색 생겨 죽든 그중에 특별했. 다비야 베립 문 바그시 아무는 젠베리시 잇베리시 바그시 되면은 가이드라는 그들과 아이트 위배되는.
2: 千百年来，托什干河的水是否枯竭过，没人知道。但一代代大山里的驯鹰人，从没有将这项技艺流失，世人都知道。
0: 마을 주민들 말하는 게 비록 아슬마 5년도 비록 거의 그랬지 5년 벌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 답신 그랬어 얼마나 양다 무슨 가랍도 왔더랍니다.